0: 부장님, 며칠 전에 평양을 칠 때 그쪽 제1사단 빨리 빠진 바람에 이익을 보았는데 단장님, 압록강에서 1등 추첨을 해야죠.
1: 무시하지 마.
0: 이 정도 싸웠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지금 북쪽에서 온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집에 돌아갔거나 군복을 입은 사람은 우리 포로

0: 소용수에 남아있어요.
1: 어젯밤 온정을 칠 때 통신원 정보에 의하면 중공군이 통신정보를 확보했는데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해.
0: 우리 지금 압록강까지 공격해왔는데 강 큰 놈들이라면 벌써 왔을 겁니다.
1: 3형하고 일부 견인포병과 함께 앞서 빨리 진격해! 1형과 2형 뒤따르고!
0: 네!

0: 어떤 놈들인지 확인해봤나?
1: 김일성 군들입니다.
0: 전에 만주에서 군생활 했었는데 그들은 조선 군대가 아니라 모두 다 중국 공산당 군대들이다.
1: 근데 메가다 장군께서 중국 군들은 절대 압록강을 건널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?
0: 중공군들이 그 말을 듣겠냔 말이지. 바로 유엔군 사령관에 보고해.
2: 네!
0: 지금 확실히 운산 북쪽 수풀에서 많은 중공군들이 잠복하고 있어. 그들은 아주 강한 부대이지 우리를 포위만 시키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. 분명히 음모가 있을 거야. 당장 지원군 요청해.
2: 네!
3: What do you think of Paek Sun-yup's information? The one thing that the South Korean army is able to do is to run away. Their attack failed, so they came up with a story about the Chinese Communist Army. It's obviously an excuse. Well, Paek Sun-yup's first division is not that weak. We've destroyed North Korea's main force. Who else could have attacked them? I must say,